하자니 롱니 완블리 랑파와 페리스 올림픽고 더블 브론즈 메달 따초테 낭디약테 마누 바커 나밍 헤토테 완테 코스 빠져 당와당과 자스팔 라나 아레 론동 투마 람마리 초니카 추옹고 프라임스터 나렌다 모디 마밍 아테 훈치 람종 당행바 초예 트위카 라나 마리 초니카 아빠마 디약 마 완테 아슨 슈터 가레 코스 빠져 라마 페티 나마 모디마 소셜 미디어 나 Poson Lama, Choyetrika. Defense Minister Rasnat Singh Maming, Jaspal Rana, Marichonika Chuanko, Ate Hunchi Dangingpa, Choyetrika. Taja, Atawa Nanokte Kubot, Latumata, Arpa Akashwani Tanagar, Diburger, Adesesu Program Konema, Abanko, Wango Loang Levi Ngunwa, Panyase, Bakchutanman.